친해지다면 호세냐 어떻게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세 왠지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미야 우지에미 에베산에 카치로 호세 엔냐오네 냐미드오 에베샤시 냐미 오뉴 하모다 엄마 오니야 앵그로포뇽